0: 아하! 언턴!
1: 덴들!
0: 올드모!
1: 올드모!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올드모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아!
2: 올드모!
1: 하얀! 아! 올마다!
2: 올마다!
0: 아!
2: 올드모!
1: 하얀! 쭉!
0: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
1: 빌런,
0: 빌런, 빌런, 빌런,
1: 빌런, 빌런, 빌런,
0: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 빌런,

0: 쨍쨍. 노영! 인사는 엠뷰 프로그램의 최준 보도. 다음에.
1: 인사는 엠뷰 프로그램의.
0: 에베트.
1: 네임이셔.
0: 주북 마카르나 이에메멕. 다음에. 아르틱 리케게트 사이스인데 헬켄스 주북 마카르나 이에비리잭. 초죽발 아츠카우미잭. 안내라리오롱미잭. 다음에.
1: 리케게트메.
0: 에베트. 리키는 스파게티 예메마키네스.
1: 돌반 소림. 제키는 제키스, 스파게티는 데 게티스.
0: 너야 네 디비.
1: 반 데세이든 보마즈 다르딘 아마.
0: 게린 마카름 인산느 비 데텐 나하 쿠르타랄람. 로봇 콜. 차탈. 이제 oldu. 마카르나 alayım. Bismillahirrahmanirrahim. 마카르나 100년째 돌muş. 이것도 harika.
2: 오호, dayıcım bu hızla yemek mi yenir?
1: İkinci lokma gelene kadar insan tekrar acıkır. Ben bile daha hızlı yedim.
0: Hiç de bile. Hı? Ben daha sağlıklı diye yavaş yemeyi ayarladım. Tabii.
2: Yani istesem daha hızlı da yapabilirim diyorsun.
0: Tabii ki. Zeki Getti her hızda çalışır. Hı. Şimdi izleyin. Hı. Hı. Hı. Hı. Hı. Hı. Hı.